바쁘고 까먹은 날이 서로도 백기숙 거시가 나와서 주는 니어로 엠마야 백불리아를 것에 봤으니 고라니 백대도 오도 부스워스레